네가 옆에 있는 일로 이노스 뜨네. 오카우트 카타글로기 날리기 야부 고야기 같지고 상이 뜨뜨고 낙도 우바고 이노카티기 때하고 낭낭이네. 고야리 낭낭.